0: 아무스 빛드시로 헬로 하이 아이타가스나
1: 헬로
2: 하이
0: 알로 살라무 알레이쿰
3: 아살라무 알레이쿰
0: 와알레이쿰 살람
3: 바산 다르도
0: 다 파토 클레와
3: 알함둘릴라
0: 두마나 진
3: 아이샤 이드리스 마르코 마레 마나
0: 아이샤 이드리스 우샤크 시오로 파라스크람 데 참참마 파라스크람 노 크라우 마미 아쿠 코모 산디로 헬로 하이 타가 피민도
3: 와우 카로니 레지나 르바나 웨나 마르 스트린 콘도 파인 바르 간소
0: Gilatu mai dinna kamaronya kirjinna kara daji shefaras
3: kala kala wan ba kali wan ana dai
0: ngila mashallah
3: aba bukar yar mai li wan ana
0: ngila mashallah
3: ne fatan da raso ne san mali wan ana
0: ngila tai danya nyura screen
3: yaran ya maryam duriya sali wan ana
0: loktu ngono mandia loktu wala mboturo rami kirintu inde so au huro yake na sandana so beji ande ane ya so denye roko awar huro yake isha daji faras kram da nandiro gonya konyen amason nai ngo engineer de chip da ortana nandiro play inde tamtama ada klewan kirin sano kawilenye shendo